네, 조딘 스파크스맨 군나라네 다초게 어데 도원하리가라 부부시기 망나 스파스나펜 가르기야 강이 너르리기 다요가 도코라나 메이로야 카인데 마코마 반나리타르기 옹라우 요네 메오리아 프롬 89.9 데잉아봉아요 고라바티게라 이르킨 거에 고라바르긴게 네 고마가 부부시나 바데 케이치게 데그라 이르카르완데 모닝아봉아요 레이동람 Yoni Mauri from 89.9 game kuna mayuara kotangiri takorana mayuria kain tukurup nane makuma yongan kuna takorana reyari neya mei kuakon kuna yate tahan nane nekai.